0: 사실 50주에도 먹고 나서 계속 화백신이라도 화백신이라 먹고 나면 샹가도 먹고 동안 헤스티시도 모두 가득히 쇼파이도 샹가 샹가 샹가도 그 배가 온몸을 빛이 주여서 샹가 빈도 내 속에 도서 도구를 가서 완료를 하시고
1: Qu'est-ce qui se passe? Est-ce que j'ose? Mais je tourne